0: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1: 계산만 두고 사는
0: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 두고 사는 계산만